0: 자, 문을 알라지. 이제 잡으면
1: 바나주가
0: 알라지. 자.
1: 원래 바나주. Perceiving time is safe, Mupa and Zoo state government property. Be my uncle.
0: Thank you.

0: 나는 대학교를 안 가기 싫지.
1: 또 누가?
0: 안녕하세요.
2: 주말에 하려고
1: 네.
2: 제가 누가 되게 난이 썼을 때 좋구나.
1: 무슨? 또 딜리티드. 아이템 뭐?
2: 자.